0: 다 잡았네.
1: 블랙본. 네. 들릭 서본 인도원 그 들어오고 있는 데는 버릇이 나네. 빨리가 오라게 하라 비노르 살아프가 대나느냐 놀라지는 그런 비노르 파르갈라오 우나지는 넥스 파르갈라오 우나지는 넘마라 파르갈라오 우나지는 넘나우 파르갈라오 우나지는 놀라지는 이겹바나니 놀라지는 우나지는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ምላሽ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ሽ አይሰራ ደግሞ